0: 谁开金锁启重门，便是如来将身化。
1: 唔得噶，唔得噶，第二样我可以应承你啊，呢样我担当唔起噶。嗱，乖乖地食个碗药先啦。
0: 都话唔食咯。
1: 唔食啊？
2: 好啦，唔食我就拎走佢啦吓。老爷，你嚟啦。
0: 文茂，你唔好得闲冇事就搬个老爷出嚟压我喎。
1: 真噶，老爷。
0: 真。死死死咪死，真系啊！

0: 你千祈唔好误会我啊，小白菜。哎，我扯啦，
1: 唔扯啦。大嫂，佢系边个嚟？
2: 哎呀，你几时翻嚟嘅二叔？
1: 哼，我翻咗嚟候住你好耐噶啦。佢系边个嚟？
0: 我系金科举人杨乃武。
1: 哦，得举人个朵嚟抛我啦噃，你咁夜嚟做乜嘢？